보였기 옆인 진우거유. 허즈네 무지 세렛 민 세렛 레킨 모이든 맥두두 Mertin harad gondolok, úgy érzem, boldog vagyok.